0: 여러분은 지금 모노클 라디오 방송 듣고 계십니다.
1: You're listening to Monocle Radio.
2: In periferia fa molto caldo. Mamma, stai tranquillo.